0: 아빠, 아빠, 넌 오부 없던가?
1: 어, 그죠? 오블라달로 아부가 아붐 어디 있네 중? 그 오부가 먹은 비가 나봐. 소가 붙거든. 공기 락돌로 뒤도 뒤돌로 엄도.
2: 明天了。

0: 你干嘛？那边的马，村民过来的哟。可用
1: 村民领过来，比你过来的哟。 배가 주민 이스팅 보는 거 어찌나 그 밤에 뻗는 유하더라
0: 진짜 더비대 뭐로 민목비야 이대
1: 그럼 주민이가 이스팅 보는 거 어찌나 뻗는 유하더라 아자 애를 새롭 맞아 가보 마 보모노 너가 또 주민만의 인파유 마 보모 이게는 거 미에 뱃나면 그 깨네 유하더라
0: 好了，你功夫一个了，村民们帮着呢。
1: 但可能地主没到那个情形那个的，那个变通街那个兴旺个应该了，你不过大的有，你不拿了，村民有了连的哪能？

0: 조선인민군의 송환 비율관, 중국인민지원군의 송환 비율관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바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도발하고 있다.
1: 우리 측 의견은 모든 포로 명단을 제공하여 그리고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
0: 동시에 더는 무력으로 강압하지 않으므로 전쟁 포로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 I have nothing to say.

0: 등원님,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1: 바보냐?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
2: 안 믿으면 가봐.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
0: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

이스카캉마에소지층은호프신바세신와히소리토하나레타카에타토호텔리다케테미츠단치다바세신와테키치노하치로

0: 저도 사 남기 저 차차 저기로 와. 그 코레가 추기도 추 마르마르다래. 타이난 옴단.
1: 나이. 어. 이 견저 저기 얼 가자고 그래. 답대 엄지가 옴문다.
0: 됐어 만 파. 근데 저거 그래. 먼저 이제 샤다 딱 봐. 근데 샤다. 할리시 메기 뇽다. 먼저 딱 봐. 선선 그 산 엎드르고.
1: 근데 옴.
0: 그런데.
1: 근데 야 거디티 저도 그러고 유아틀이야
0: 대추. 이제 그래 띵게 다 짜틀어 대추지 도래. 근데 거기 짜라야 엄마. 짜베 다 되는 거 희시. 다 간점작도 그래 그래. 또 거 언니 미기 좀. 대세.
1: 네 뭐다.
0: 네 다시 나가 돼.
1: 뭐다. 정정해 미기 초시.
0: 어.
1: 我怎么？
0: 他谈到俺做麻子的，我呢恰恰为能啊，没有当干忙不给录旧友吧？俺呢错的，多么拉手过来呀，出个原因吧？啊，俺呢天天那俺当做谈的出过的没拉手别给拆别，他妈听着了哇？听着了呀？俺呢俺做谈的普农民呢这蘑菇呢这听着个哪里呀？老些，俺呢也过些小过瘾呢。
2: 当然，对爱美的姑娘们来说，藏紫草最大的功效还是在于为自己的容颜增添几抹亮色。
0: 是这是这个对阿妹口红的，这皮质大牛哎，
1: 小牛的了，他这对就是个年年轻轻是吧？
0: 嗯，
1: 对阿妹听着这就喜欢痛的，等下来呀，就是个罗家给人们臭美糟嘛。
0: 我的，
1: 这是个小鸡肉。
0: 嗯。
1: 对，公公喜欢吃吃些什么？对，这是吃葱干的。
0: 嗯，俺亲戚个对公公他们家我妈个，对，他爸妈他同住，他这干部同住这修个弄，但我做个对他平常家给他晒红烛弄，晒红的他公公他同住差不多这里。
1: 家里人在。